0: 나오는 것 같겨! 맞아보고 나서는 안 그래. 내가 그 원래 맞는다, 아니다! 야! 나 맞는 것 같아서 아니다, 이놈아! 아가!
1: 미안함.
0: 됐! 나 떨려, 지금!
2: 됐! 오케이, 잘 와, 잘 와, 야.